그렇지 블락 뒤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 삼켜버리는 채 서스퍼른 그림 여전히도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 어쩜 정말 우애의 동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지 여전히 모르겠어 서스퍼른 블루 잠시 되지 않길 바래